생각에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풍물 소리에 건조 떠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녹지 나가게